그리고 옷이 안 찌라고 입고 있고 나의 화려한 옷 자세 깔끔 소리와 좋은 소리로 알고 있으시네요. 아빠 나 그것까지 옷을 벗다 그냥 그 앞에 옷부터 그리고 살고 그것까지

친구 키워다가 재민이 꼭 나오면 좋겠다 했었거든요. 재민이 꼭 나오면 마도도 좋지 않고 하나 매달 뉴스팀 해마 아아 무슨 일 내사 해마 호출하는 바 그리고 또 꼭 나오면 꼭 나오면